0: 지갑이가 머시카리가 지갑이가 하이 박초구유 헤이 하이 랭이네 아유 레이 지갑이가 머시카리가 지갑이가 하이
1: Dankó Rádió. Egy újabb emlékezetes pillanat a Dankó Klub koncertekről, most a Magyar Zene Rádiójában.